0: 겨우 아깝냐? 불어봐라!
1: 신발딱지!
2: 가래, 가래, 가래, 가래라고 신발딱지! 가래라고 신발딱지! 잡아자라, 잡아다자, 잡아구선, 빠까, 잡아간데! 무슨 형제나?
3: 야보!
2: 그럼 이제 신발딱지! 에타무리라오! 구바아라, 구바아라! 전주과타 뇨브레치! 마마, 어머나 무리네! 에타무리라오, 에타무리라오! 마모겐다! 요한이로 까바오라, 지나비로, 빠까, 지와냐마, 쿵디! 마토베와, 내구엔디데! 수타무리라오, 신발딱지! 웬나무에노!
1: 신발딱지!
4: 조선배 조세?
5: 억사무시!
4: 은냥가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!
6: 마마꺼니 쭈까라카세 파카 구울리라 무비!
2: 이 아까 양자 카바카지 카치 아바카라 카첸가 파바 샤기아 투라제와
4: 무카야 카첸가

0: 잡이야. 불을 먹거라.
1: 목걸이 개요.
2: 아유, 왜 거기서 너? 좋아 말이 진짜.
3: 에이, 너무 많이 준자.
4: 남편의 둘이 받고 가자. 다시 두기면 돌아. 남무리 뚜이미래오. 모카 후베스카노. 나 되시미. 왜 그런디? 두 칸가바디.
2: 어, 아싸. 그.